0: 하늘로 가벼이 봐 건너뛰며 떠요.
1: 기수물도 따마운가 찍기티다오빈.
0: 아, 딱구롱아 산에서운을 배섭도가 내세우고 나 따마 내우에 사카라트신다 아바와 아바와 뜻입니다.
1: 대마 아멕 아멕 티우가빛 산앙왁 티우가빛 티트가오약박수티 카노 아쿠니티그유 티트가오약갔다럭빈.
0: 아, 대마 사랑했다했던거와 뉴에서 어떤지 포티 어떤거 뉴에서 어떤지 인터내셔널 비어를라서.
1: 카네마 티트가오약낭미 피나유리럭스마비.
0: 아, 피데 이리니엘미 사랑했다라마 이리세이마 피우기딱가 피우기야겠다끼리. 아, 아들이 그랬더니 일인에 하던 일하니까 비자가 이거 막 비자가 옛날 테마 비자가 딱 우리 음식 맛들이 음미니 이 비자를 우러서서 호텔에 있는 남미니 뭐니 아 아고 때마 테마가 산다 산다 비기 낙동이 대답도가 오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 대문 전에 낙동아
1: kan ay mapimakyo review sa nangwang namin.
0: Ah, uwa adilaw ni ko pigan sa wagin na maila ni ko tao sa tukis na sa wakuro yung sa urlo kano sanayawad ng mga takarulo ukiukut kulit tay tamakulit tao sa

0: 그래가지고 믹숙 속에 삐약넣도 있나 오기 봐.
1: 예, 삐약넣도 있네. 아주 맛있게 중화강함이 삐약넣도 있네.
0: 단나 그식 빌렉다와 딱 들르고 인내가 숙닝아 누다만나 간호 아톡다와 딱마 그실러가 들르기 오니까우스가 윤나기비오 비게알로티 인내가 숙닝아니
1: 야, 나 그치를 야기롭고, 삐약이롭고, 그치, 우버로니 맥봉이롭고, 우버로니 빠져도 일라 까고비도 있나, 까고비치고 막, 삐약이롭고, 인력이 아주 깍두고로가 막, 아쿠미기 자유이었고, 인력나. 기객도 인하였고, 마시. 대문났다, 부족수고, 인력, 인력도 뛰나, 인력약도 뛰나. 부도라고 쓰고 기계학도 있으면 인력이 나도가 아마 기계학도 있을까봐 그냥 미운 역사는 길리고로 엄마 아끝대학 심한 역사가 아끝대학 역사야 꼬이지 길리고 띵내로 꽁하시나 시립빛 띵에 주시오고가 아마 잠깐만요 기계학도 쓰고 꽁하시나로 내하고 가뿐이야 시기팅 내시고 인력심의 꼬개시 구다리 그렇고 맞아 그것도 그렇고 아주 그거 때문에 내리 피시고 기계도 있고 인력이 없이고 그러고
0: 에이 만나 일라 누타가 들릉아 아나나가 있는 키실레가 갔다 왔으면 아우야코 아톡박슈니 빠옥도티니 대만났다 아톡갔다가 비수오 카이마 빠옥도티니
1: 네, 오빠가 약속심하러 가겠다. 마우가 아우 약심하러 가겠다. 벅두드니 아주 쉬운 것이고.
0: 에이 에이
1: 벅두심의 육도 깨끗 막사가 있는 것이 쉬운 것 같아. 엄마, 저먹고 기계약독심의 아이치 존약인 것이 벅두심의 육. 바늘감이 인민이 저부응의 거주 약속이
0: Кисилерин яктиллуго канорли пиугивиу кисинга орсу каклуни уваруни орсу киллуни налиагли пиариакиннерсаа куйиги каттарпиу
1: Маанили ангути айтиги палумми санале гасунгуммата орсунга пиляккаарсуниу орсуку кагулаатуиннарсуни маанна иннаунерсаи маккуппи эмейттунниагаллути Kaimanen piuja oksu kagara tuin naksun oksu kahdun missun oksu lattang atam missun. Kaimanen angut pilkisun mata. Ilangin oksu kamittiam marittin piuja isun lut oksu kagara tuin nittiaktun. Kaimanen kaakuversi sun ujunga tamanna oksu ataku juksun mammin jakpalja kautta kiljuku.
0: Hei, asukuru. Kanukkannarlu ilasikkannaru maguvin. Unikka ila kausa karunnak tuti. Apikkutik sakkari nungok kuiin mata.
1: Tänne näkkiä vinyo. Pidä vataittia tullu. Sanon maksu, kun piuju laajumma. Kasi ei piuju laajumma. Näkkiä vinyo, että vataakto. Sanon makauti tullu, kun piaksuaju piumman. Amma näkkiä vinyo, uksuguru siumata. Inna vaitsikin ilmakin. Tänne ananakin lohtunikin ilisimmat suha. Tänne pingaha. Kiinna kuva. Uksu suha. Sariku suaksuku. Sani mun. Avan mun. Sariku katuksuku. Uksu jaksuku. Sariku simangil. Sariku simat kiemisuk. Tänne uksu on ikusu suha. Sariku suku. Panera mitä vaan. Uksu luo on nähtynyt. Amma. Nekkiävinä imma kallaunassa suuntu kamissari jauniakkan mikkuriurun kamikin jauniakkan oaisakle kun se joku jaukattu oksimangittuma mikkungago tisle tisjelle jämmä kummun niillä sarikungillu kun se oaksiakki tyynnäkli kun kamissari kamissakku tyyniä hukku. Mä näin, että äitikin jonne on minun mäkin, niillä maksaa.